이렇게 주는 걸 너를 사랑으로 선호하지 girl 내 우주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잖아 예후주니까 지금 이 시간도 결국엔 잠시니까

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승화진 별. 내 우주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